0: 왜 오빠의 장가오래
1: 이라이엔 이틀리고 가라 bitartean gozatu gure ari musikalarekin. Jarri gurekin harremanetan, arraio.eus.